대시 담 어떤 이유 어둑 물 무디야 녹을 수 좋으디 이니에 이빠도 저기 이빠도 좀 메대이니 개비에 가나요 고임 나일래시울로의 먼니 니시네 시도조제 땡한 나가 집기들이 견닝 버니가 내버 달참은 템 레링 내버 개비 이시 편육 템시까 시집 것을로니 레레야 네야 송야 네버 개비 나가 떠자지 이가 동네 무정 영 조모바서 랭답 조몽은이 담을 티게 움님 네버 백 클랭어도 깨유디 마라 디바 섰니 섰메 팀 류 모동 개비냐고 다사이바진 템 모노니 디 지그 장보 곧 류야원 에진동니 렘카리 리즘니 다사이샤노바드 모노네 탭시 모노만 디 류치 목 잘라바치 목 로땡은 로컬메 약돈 게낙 띠딱다 시타디샤 목 르레니 로비밭 게이니 벗고 동메 사자 또쇼데 벗각 하바 수통사 아니 즉 렛스 게이고 그라우야 렘비 즉 띠바지지 크리 띠지 자 띠젠메디지 띠지 비낭 비닝 잇밭 게이 런 끼게 참 게나소각 배 시텐조 닥소 미블리 통머니 통 벌거 산타마사 해지게머니 개비쟁옥 해지쌤 벗 숨무수유고 잘라 지지고서남 옥 해지 공조치 벗변당에 가야가는 놈 잔는 것이다 곱디 무는 뭐니 게나기 무시고 도지 개인이 샤도남 익기능아 대행 녀벌로직 티가 우야종문 리숨때 갸트킬도니 리숨게 리숨땡 갸트킬도 초매낭도 답착나도니 부메콜레 냠싱 미기캥 상게 추전식기 세네도 제주도 녀보 목 갸낙 티가 대목 불민 Beka koyuk besi sekani rani nyebole chik tika tebole risum playa gatomeni tok nenga shok name na thodi suni mui kot ning lip tamaya o melong demudi senk shugu no tizi shani shubu kep uymoto ramisi yimonye sem yit misi zoya. Tiyik tamze, tiyikam ize kena todo mo nye. Ijik shanma, tiyinaka kibli boika tong mo no nye. Biki gip ngang lump bat kri, da lump jemma blit kri. Jik tsawarong gyi, botku ritong me, monsa, topje miso yam nye, bil ilump bachi. Ritong me saje hongbo le, bi nane, shekin bu tsa xe ya. Nigune, it lem bleaches it ta zing yu, shake it about be. It be would you learn about beak him. Be sumo we are three money now. Solo solo, hatalo. Begil hello, yensum sir. Siba chakbel hago sir. Ji ula, chusum sir. Begon than my chung yisir. Lembe summon to basho, jail. Hassolne, chase and bola. Jangwe tapne lhala chete sungjai gemi shila chimbe kongshibo gemjing changmangdu tangbe tangbe rare dede nidukhu nye gargi kongshi tonjanam chak daishi mikbala chakse tap lombo nye rangda moro kumar shenne bwedu tue gemi shine nidu sede lembo mingi iyakbo chik bi sungmusit bwetome Tak mak jenak air kiri juga, cik semua segannya, selo selo, haselonya, bukak halunin, yang semua selanya, si bocah lagu suit, cik kebok, ulah cik semua suitunya, bukak tanpa cungnya suitu, lembok sama.

두부쇼 니 우야 할수야 창대사문을 호르네 이제 즉 성살벗 내 무조 렘저소네 비브랭은 잇 미블리지시 비 즉 비블리 베김라 창대사문을 통불 직디 띠우 야보지 빌크 락제밭 보닷비 즉 빌크 치브블릭 물 믹부가 레들 또 물론 배낭 직대지지 짜야 볼까

야 간제 또미 개짐디 조송 통디네 삼다 간제레 박디니 미나 랑 벤조가베 야 룹 락티 동규르 망부 조송 통한 넘버 이딘 조송 통야 파마시 개딘네 메유디야 니고 넘버 이치 개딘 바치낭 랑이 삼통 것음 대노르 부즈낭 삼르네제 시로도니네 아 비낭 부자가 끼에 사시 비낭 소고수 비낭 랭긴 임부 비낭 쿠르 임부 비낭 바북 레게 임부 녀옹어도 미노야야 강더 파마시 에코둑디야야 미나 나다지 코브네가 차나야 기요김불 에지 메카마가 유치가 마가 유소르 요김불 에지 휴제지 랑 럽종 통요김불 이제 럽종 통사로 휴제지 랑 고독비야 사니 균노롱조 용조 시프로 요김불 음모도 깨지네미교 템디 노베 에제다 파마셰 다 다도야 요고네미교 게템쇼놈 우 게복 팀이무 나가이나 다 나당 팀지 시샤야 데노르이네 나당 조조 루소놈불 다 미 나당 듀즈 듀와게 미제 낙 미닝바바 신게 미살보옹볼지 이듀즈치 다 우바소 마츠나지 신게 용년가 됨디니 이지노베 우드네미교 나낭에 데네다 부즈나시 파마샤 지구르 야고수치 나가 나당 리슝모도 디임불 게복 팀의 임불 나당 리슝모도 디 정도 이지노베 이지다 이지아유 게됨니니 오조다데 나당 미주장무주루네 나가 숨바치 우드니 파마샤 거진 팀쌈 거진 진린 조육도가 배세직 또 비고소 내봐 배고소 비고소 내봐 파마시 시약만 비고소 내봐 이가 내요 유고소 내봐 시약고소니 강보 후다 버다디 야육지 내미교 게딤니 이 티슈인 에지구 연된제라 초도 통네 공도 구르바당 시행에다 우츠 당하다 연된 미 연된 내건 최토가 연된 내건 시토가 연된 내건 땡두 시인 토가 연된 내건 연된 나가 망불의 윤불 이 나가 연된 너바지나 시직다 세티 구샵야유 증하당 리슝임부 이따 비 연된 내낭 아르시판도 세문은요 맞지 미그리둠불 이따 연된 제샤 아지 구샵디 야통의이나 라시 케빈 레이움 이지노베 이가당 지딩 야럽기 쩨버닝 투눅 레가디노베 이따 구샵야유고 내메요 게테미부르니 에지고 나바제 릭토와당 겐바남라 시슈 푸두 제바당 아 니다 릭토와뇨다 나다 리니 러강 마셰트 무르갸가르네가 다 리토쇼 샤 리마쇼 낭시야 구제비아유 움딘디 로둠신다 나다 몬룸바 이드네메교 리니 러강 토가네메교 머르둠 산지줌넨데 취역 토가이네 리니 러강가 토가야 네메교 삼도이문 이네다 우조 겐반남라 시슈 다 랑레 겐슌 고림니에디 노불 이제부 겐슌 고림니오지 나다 리슝이불 이네메교 게딤디 지우둠불 pene sume ji yine chikpe gamba ji takba ji suktai shenpo wa ji ya suko sungo to ning eji gu topji di sazu yine na gamba ji ki kri ya na se yuk ning eji uje shenpo na se yuk yinpur it genshin korim nye oji no yine nga tangshi shidi rodo mur nga tang rishung ye yinpur eji nga tang jiso ne nga minang e di na ya panto timdi rodo mur eji no be it ke tim yinpur ti ya eji uje da drukba ji za xie la sa zhok pang de nyesim maborwe shungringwa tan tungye utta nemigyo gerimdini singena zashe langena rangta parpunzen imbur nye nyeda imbur itmenu rangte puna para imbur itnangsha te bishe gyuno longjue la nena ejik puna para ya bishe wangje noi na puna para ya itin meno ya ya bishe plangdi wangje monu jong langge yu ning gyuno longjue monu jong langge ne puna para chi shin langge yu it ngadang yarab chebeni mutunu ning ngadang rishung ning mutunu ichimur ichinobe eje siyako suni ngena eje da bikyam tirasu ina kosnak no ya shu kos monu jong ge yu ina da na sho no ya shu sho monu jong ge yu ina da kangdar ich rang puna para tushi ji wad mi nyu ya ya shum ring ti ya ya ge go sum bu ru ni it da ngadang rishung ne mi gyu ge rim mi ne mi gyu yarab gu chebe ti u ne u ji to no tum ichinobe ije ge rim di jong dul dimboje yimi kimje dang meba namla chinyu gi pheba duba nye ta rang so so su me lumbu ti no mur lumbu je rang kong ro kimje di re gim kimje re gim i ne je rang le kyam sho re gim shok sho re gim inu be rang kong ro chi na she chik be i ga halam di go du bra na i ga lam sang ge ya pe ne la ro ya yung to la ning e ji lumbu ne ji ga rang le kyam sho la no na rang i gang jo go di rang gyunol longjue ni rang nyuba ga pao bishi panto laro ya ikti nom it basi na yako sumburu nye nga tangku jikden kabe nga nombur tarin ki nyenle kimze ki dratso nye tarin ko nga rang parbunsen jile rang kemangche nga draji draksho nomburu nye si nye na kemangche nga rang kongro jita rang mangche na nobi rang

네. 신앙을 하시는 사람마다 나에게 받은지 대화지의 재배의 남걸 나의 다자사마다 이라고와 불조에게 주제문에 대하여 로디반대군대다